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구마모토 현은 1일 오전에 9차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 내에서 재해와의 관련을 조사 중인 2명을 포함해 3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피해는 전파가 182채, 대규모 반파가 20채, 반파가 225채, 일부 파손이 1034채, 피해 정도를 조사 중인 곳이 82채로 총 1543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앞으로 피해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피소는 현 내에 229곳이 설치돼 9,228명이 대피 중입니다. 전기는 고압 배전선으로 송전이 완료됐지만 인입선이 복구되지 않은 지역 등도 있어 최대 약 6,000호에서 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약 7만 2,000호에서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대에 따르면 구마모토 현에서는 앞으로도 맹렬한 더위가 계속돼 3일은 최고 기온이 40도로 목숨과 관련된 위험한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 현은 식수 확보와 대피소의 더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라 지사는 회의 후 대피소에 간이 에어컨을 추가 도입하거나 대피소를 에어컨이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주지시키는 등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 법무성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를 관리하는 지침이 되는 새로운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마련한 새로운 계획에서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류 외국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이상으로 신속하고 확실한 출입국 관리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에 일부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심사를 실시하는 제스타, 전자도항 인증 제도를 2028년도 중에 착실히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엄격하고 원활한 출입국 심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재류 관리를 더욱 적절히 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어와 일본의 규칙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성이 새로운 기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201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7월 31일 강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인권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필요한 시책을 전개해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0: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얻는 북조선 IT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 등 11개국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문서를 발표하고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대항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문서는 7월 31일 일본과 미국, 한국 등 11개국의 총 19개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조선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해외 업무를 수주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서는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인터넷에서 국적이나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위장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IT 관련 업무 등을 수주해 수입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의 민감한 정보의 절취나 데이터 유출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IT 노동자가 얻은 수입이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계획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며 모든 국가와 기업 등에 대해 북조선의 수법에 관한 인식을 강화해 본인 확인 강화 등 대항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은 북조선의 IT 노동자가 초래하는 위협에 대한 주의를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고 있어 외무성은 민간과도 연대해 대처를 강화해 갈 방침입니다.
1: 한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한국은행은 7월 31일 북조선의 GDP, 국내 총생산의 성장률에 대해 추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성장률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3.5%로 3년 연속 3%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플러스 6.6%였으며 건설업이 플러스 6.3% 등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지난해 1년간의 수출입액은 총액이 31억 3천만 달러, 일본엔으로 5천억 엔 남짓으로 추산됐으며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조선의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행은 특히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이 늘면서 제조업의 연관 산업의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러시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도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0: 지난 3월 재생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도쿄 주오구의 클리닉에서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이 작성한 내용에 따라 처치한 사실이 후생노동성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개선 명령을 받은 것은 주오구에 있는 긴자 클리닉의 관리자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지난 3월 자유진료로 재생의료를 받던 외국 국적의 60대 여성의 상태가 급변해 이송지에서 사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후속 조사에 따르면 이 클리닉에서는 세포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통해 한국의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그룹으로부터 환자에게 투여하는 세포 수와 방법이 지정된 목록을 제공받았습니다. 클리닉은 이 목록에 따라 재생의료를 제공하는 등 제3자가 주도하는 재생의료 제공이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얻은 이익의 대부분도 한국그룹 등이 받고 있었고 정부에 신고한 계획에서 일탈한 재생의료가 이루어지는 등 여러 법률 위반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은 재생의료 제공 체제가 부적정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며 7월 31일 클리닉 측에 개선 명령을 내리고 제3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도쿄 신주쿠구의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 내에서 트럼프 도박장을 열어 도박장 주인 등 7명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호실 명의인으로 추정되는 70세 용의자가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한국 국적의 주소 불명, 직업 불명 70세 박일용지 용의자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도쿄 신주쿠구 초고층 아파트의 한 호실에서 손님이 돈을 베팅하는 트럼프 포커 도박이 열렸으며 도박 개장 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시청은 7월 초순에 호실 수색을 실시했으며 도박장 주인과 책임자 등 7명이 이미 체포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추가로 체포된 박 용의자는 호실의 실질적인 명의인으로 보이며 집세와 공과금을 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용의자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은 받았지만 도박장은 열지 않았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이재우,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22과 상대방에게 권하는 표현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 그리고 가이토는 홋카이도의 삿포로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눈 축제를 보러 왔는데요. 바로 눈 앞에 얼음으로 만든 큰 성이 놓여있고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0: 그럼 제2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담은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성 모양으로 만든 눈 조각 앞에서 미아가 흥분하며 탐에게 말합니다.
2: 스고이!
0: 대단하다!
2: 탐은 見て見て!
0: 탐, 봐봐!
1: 탐도 감탄하며 대답합니다.
2: 아, 大きいですね!
0: 와, 크네요!
2: 初めて見ました!
0: 처음 봤어요!
1: 가이토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올려다보면서 말합니다.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0: 어떻게 만들었을까?
1: 탐이 말합니다.
2: 기레이ですね!
0: 예쁘네요!
2: 민나데,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다 같이 사진을 찍읍시다.
1: 미아가 동의합니다.
4: 이네!
0: 좋아! 삿포로 눈 축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데 높이 15m쯤 되는 큰 조각을 비롯해서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이 무려 약 200개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큰 조각을 만들려면 힘들 거예요.
0: 네, 발판을 짜서 크레인으로 눈을 쌓아 올린 뒤에 우선 거칠게 깎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세밀하게 마무리 지어 만드는데요. 준비를 시작해서 완성되기까지 무려 몇 달이나 걸린다고 해요.
1: 네, 그거 볼만하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스고이! 다음, 見て見て!
5: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3: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2: きれいですね! 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사진을 찍읍시다.
1: 사진을撮りましょう.
0: 이걸 배우면 상대방에게 권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2: 사진은
0: 사진.
2: 사진을撮りましょう는
0: 사진을 찍읍시다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에게 권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인
2: 마스를 마쇼로
0: 바꾸면 됩니다. 중요 표현에서는 사진을 찍다
2: 写真を撮る의
0: 동사
2: 撮る의
0: 마스형
2: 撮ります가 撮りましょう가
0: 됐죠?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写真を撮りましょう写真を撮りましょう
0: 그럼 가게 앞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권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い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1: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이
3: 가게에 들어갑시다.
2: この店는
0: 이 가게. 그 뒤에 니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는 동사 들어가다
2: 하이르의
0: 목적지를 나타냅니다.
2: 하이르의
0: 마스형
2: 하이리마스가 하이리마쇼가
0: 됐죠.
1: 이이ですね.
3: 좋아요.
0: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2: 이는
0: 좋다라는 뜻입니다.
3: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하이리마쇼. この店に入りましょう。
0: 그럼 다른 것을 상대방에게 권해볼까요? 삿포로의 관광명소 시계탑에 갑시다 라고 권해보세요. 시계탑은
2: 도케다이 도케다이
0: 가다
2: 이크의
0: 마스형은
2: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도케다이니 이키마쇼.
0: 여러분이 많이 걸어서 피곤하다고 가정해보세요. 좀 쉽시다 라고 말해보세요. 좀은
2: 쪼또 쪼또
0: 쉬다
2: 야스무의
0: 마스형은
2: 야스미마스 야스미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4: 좀 休みましょう.
3: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눈으로 만든 조각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すごい.는
0: 대단하다는 뜻으로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감동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3: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すご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すごい. ダム, 見て見て. 아, 大きいですね. 初めて見ました.
5: どうやって作ったんだろう.
1: きれいですね。みんなで写真を撮りましょう。
6: いいね。